라이어! 소나리 내리 수수께요! 에스라이 우롯도 수수께요! 우롯댄스비저나이! 이어마다 칸이 더 크다이! 뭐 少し踊りたい! これって罪じゃない!